0: 아래 쪽! 난 스톱을 알아야 된 거라고
1: 생각. 비야 너야!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 그라민 야 말.
1: 소파 고야 그라 그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 너.
1: 야 Allah 이 기름 뭐 이 기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탄안구 양 탄안
1: 너로. 디디 걔네 다 들어.
0: 탄안 생기 양.
1: 오빠 이 기양.
0: 이게 kan dino ulang tahunmu. Happy birthday ya yang. Tapi adik kapan juga ya yang?
1: Apa to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ra tau yang.
0: Moga-moga adik bisa di luar negeri ya, balik ya suge terus di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 ya. Happy birthday.